0: 그냥 그만하고 도망가.
1: 아니, 끝까지 가야 돼.
2: 纵有坎坷，不敢心中向往.
3: Friends?
4: Yeah, why not? Instant connection. It happens once in a lifetime.
5: 의심을 해서 시켜주면 확신이 된다.
2: 历经伤痛，却依然相信。8月，心怀信念，不负热望。